0: 봐요, 개치. 소 뷰나.
1: 뷰나 라이치 소. 우타우 허리.
2: 허리? 거니 많아야 돼.
1: Refreshment bar. Nutrition meat.
2: 치소 허리.